0: These are jobs that keep the country running, but come with little job security, unsafe conditions, and a low wage.
1: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외국인 들어가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워서.
0: The strategy of attracting low-skilled migrant workers, mainly from developing countries, began about 30 years ago. By then, South Korea had become more prosperous and educated.
2: 그래서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과 청소년들이 가야 되는 인력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초고가 돼서 이제 부랴부랴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산업연수생 제도였고, 산업연수생 제도로 사실상 노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연수생으로 고용하니까 연수생들한테는 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안 한 거예요. 한국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하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0: Under the EPS scheme, Korea signe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directly with sending governments, selecting workers from 16 countries through government-administered tests. Successful candidates were registered to work with one company for up to 4 years and 10 months.
2: 지방에서 노동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섯 개 직종에서 고용 허가제에 의한 비숙련공이 거의 80% 이상이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인력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3: 처음에는 여기 나 생각하고 한국가 많이 발전됐냐고 그거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여기 이쪽으로 나올 때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산도 있고 땅도 있고 같이 똑같은 거 생각했는데 저는 네팔에서 오신 머글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42살이에요. 나는 조금 9년 넘었어요. 우리 공장은 재활용입니다.
0: With South Korea's mandatory household recycling system, truckloads of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is factory each day. Here it is processed and sold back into the supply chain for a profit. Much of it is done manually. It is back-breaking work, an example of a 3D job.
3: 그거 다 이제 정리하고 이거 버리는 거 버리고 이게 비닐 저기 이거 BE 분량으로 그거 맞아 이거.
0: 6 days a week, Mugal works from 8 in the morning till 5 in the evening.
3: 처음에는 저기 우리나라는 뭐라고 거기 job 없으니까 자절도 할 수 못하니까 그다음 여기 고행 허가제로 시험 봐면 그거 갈 수 있다고 나오니까.
0: 15 of the plant's 40 workers are foreign nationals. The rest are local South Koreans.
3: 왜냐면 저기 다 아저씨들이 있으니요. 50 넘어 있는 거, 50세 넘어 있는 거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나올 때 좀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반말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
0: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wary of migrants. In the 2010 to 2014 World Value Survey, about 44% of South Koreans said they would not want immigrants or foreign workers as neighbors. But by 2017 to 2020, that figure had fallen to 22%.
2: 우리가 생각할 때 일시적인 순환형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제공해주러 온 사람, 이 인식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 정주화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개념이 조금 없었다는 거죠. 아직도 그 인식은 절반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Hello.

0: 여러분은 현재 고려인 마을에서 전해드리는 FM 93.5MHz GBS 고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2 hours south of Seoul, in a village of 7,000 people, the local radio station broadcasts in Korean and Russian.
2: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ы слушаете радио GBS Korea Pangsong на волне 93,5 МГц.
3: Да? Давайте теперь обсудим вот эту тему, почему же ты не хочешь, например, жениться рано.
1: This village in Gwangju is home to one of the largest concentrations of Goryeo Saram, or Goryeo people, in South Korea. These are ethnic Koreans who have lived across Russia and Central Asia for generations. They take their name from the Goryeo dynasty, a medieval kingdom from which the word Korea itself comes.
4: Потому что, в принципе же, в обществе принято то, что мужчина кормит семью, поэтому он должен зарабатывать много денег.
1: Koreans began migrating to the Russian Far East in the late 19th century, fleeing famine and Japanese colonial rule. In 1937, Stalin deported the entire community to Kazakhstan and Uzbekistan, where they remained in political limbo for generations, until the Soviet collapse in 1991. Since then, many have tried to return to South Korea in search of work. Today, more than 100,000 Goryeo Saram live in Korea.
5: 아, 이거는 시래기 작물이거든요, 곱거든요. 그래, 우리는 시래기 작물이요. 시래기를 엮고 하니까. 저 신조예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와서 한 지 이제 2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요일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마신 거 해먹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1: From when she arrived in 2001, Shin dedicated herself to building the Goryeo Village Community Center from ground up.
5: 아, 옛날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아래 이게. 근데 어린이집 애들이 한국 어린이집 다 나가고 어린이 애들이 줄어든 거요. 어린이 그런 거 돌봄 센터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를 움직인 나이 때 해줘요 하더라고.
1: The center now offers a slew of elderly activities, legal advice, medical care, child care, and even language support.
5: Так все поняли, да?

0: после обеда вниз на дискотеку. Если вы туда посещать не будете, я дискотеку закрою.
1: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많이 1년 동안 조금 한국어 말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국 문화도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야, 한국인 진짜 살기 코리안들 우리 민족이 살기 좋구나. 왜? 여기는 이렇게 돌아봐도 저렇게 돌아봐도 얼굴이 다 똑같으니까 누가 우리를 무시 안 해요.
2: In 1999, South Korea passed the Overseas Koreans Act, making it easier for ethnic Koreans living abroad to visit, work, and stay in the country for extended periods. However, eligibility was limited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after the country's establishment in 1948, leaving many Goryeo Saram excluded.
3: 우리 고향이 없어요. 우즈벡에서도 우리는 외국분이에요. 한국에서 와서도 우리 외국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음 좀 아플 것 같아요.
2: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revised in 2004 after a court ruling found parts of it unconstitutional. The changes extended eligibility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before 1948, including many Goryeo Saram. But the right to stay and to work in South Korea is not guaranteed, even for those who are ethnically Korean. The act is linked to two key visas. The H-2, which allows overseas Koreans to work temporarily in South Korea, and the F-4, which grants long-term residency.
3: H-2는 3년 지나고 다시 자기 나라 갔다 오고 제로 비자를 받아야 돼요. F-4는 3년마다 계속 연장될 수 있어요.
2: Though they are ethnically Korean, South Korea considers the Goryeo Saram as part of its foreign population unless they obtain citizenship.
1: 우리 민족이는 자기 이름 있는 나라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 난 어떡하나 여기서 살아서 국적도 받고 한국에서 남아 살아야 되겠다. 큰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한국말 잘해요? 여기서 공부했어?
0: 여섯 개 나라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투르키스탄 빼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2: Shin Jo-ya herself managed to attain South Korean citizenship in 2016. But this is still uncommon.
1: 지금 우리 코리안들이 90% 넘어 다 그서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국적 받고 한일을 살겠다고 애들 다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2: Clara currently holds an F4 visa, but hopes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and eventually a citizen here. However, the minimum salary needed to qualify for permanent residency is 52 million won a year. Yet many Goryeo Saram work in lower paid sectors and may struggle to meet the income threshold.
3: 이런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쉽게 만들어줘도 한국으로 시험 5단계로 받으면 그 70% 좀 줄였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연주권 쉽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4: 근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비슷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일에서 부딪혔을 때 주거, 환경, 학교 생활,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인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우리도 기대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일에 접근했을 때는 외국인 이방인으로 봐지게 되는 겁니다.
3: 우리 고향이 찾고 싶어요. 어디 있는지.
5: 한국인들이 소위 이제 뭐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뭐 프랑스 회화 강사나 영어 회화 강사한테 막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백인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막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좀 적고 피부가 좀 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네, 우리보다 뭐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많잖아요. 이게 사실 인종 자본주의.

0: 이거.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1: This phenomenon has also been called co-ethnic hierarchization, a term used to describe how ethnic Koreans returning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face discrimination and lower social status than those returning from wealthier ones, despite sharing the same bloodline.
0: 단순히 인종 그 이제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그걸로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자본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The same logic also applies to migrant workers. 2 years after it was founded, the Earthian Station's mission shifted abruptly from education center to emergency shelter.
2: 제가 그 2002년도, 2022년도에 국회에서 2023년 국회에서 저희가 사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가져온 휴대전화에 찍어온 자기 그 숙소 환경에 대한 사진들 중에 일부가 좀 남아있는 걸.
1: In 2025,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aised concerns about South Korea's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citing concerns about discrimination and inadequate protections.
2: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이제 가건물을 세우고 사는데 뭐 지금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호소했었습니다.
1: For years, official guidelines have permitted employers to house workers in greenhouses and containers, and to deduct up to 20% of their wages for the privilege.
0: 영세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경제 한업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나 이제 환경에서 굉장히 열악한 지금 지위에 놓여 있다.
1: After a worker was found dead in an unheated greenhouse in 2020, the government stopped issuing new employment permits to employers who use such accommodations. A Supreme Court ruling in January 2026 found the government liable for the worker's death, prompting renewed calls for stronger oversight. Still, activists say more protections are needed.
0: 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1: Workers are not allowed to quit and find another employer, else they face deportation.
0: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제도의 취지가 내국인 고용주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1년 단위로 바꿔서요. 1년 동안 그 사업주랑 계약을 해서 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노동 조건이랄지, 사업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랄지, 이런 거를 좀 보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1: But as migration becomes inevitable for a country with a declining population, will the younger generation be welcoming of foreigners?
3: East Asia, a region steeped in history, now helping to write the future of our world. From the corridors of power to the region's most remote corners, we'll break down the news driving som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and explain why it matters. On East Asia Tonight, with me, Otelli Edwards.
4: Inside Singapore's drug rehabilitation center, the system is designed to break old habits.
5: I don't usually say no to friends when they ask me to do drugs.
6: No, some more important.
7: What are his triggers?
4: But outside, staying clean is a choice.
8: Our goal is to help you reintegrate back into society.
9: I know it disappoints so many people.
4: Breaking the Habit, Thursday on CNA.
10: Brought to you by Ministry of Home Affairs.

0: low-skill workers, peaking in 2024.
1: 출석률이 낮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산성에 참여할 인력이 없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층이나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시점이 됐고.
0: In particular, there is acute worker shortage in the 3D industries. The D's standing for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These are jobs that keep the country running, but come with little job security, unsafe conditions, and a low wage.
2: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외국인 들어가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워서.
0: The strategy of attracting low-skilled migrant workers, mainly from developing countries, began about 30 years ago. By then, South Korea had become more prosperous and educated.
1: 그래서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과 청소년들이 가야 되는 인력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초고가 돼서 이제 부랴부랴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산업연수생 제도였고 산업연수생 제도로 사실상 노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연수생으로 고용하니까 연수생들한테는 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안 한 거예요. 한국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하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0: Under the EPS scheme, Korea signe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directly with sending governments, selecting workers from 16 countries through government-administered tests. Successful candidates were registered to work with one company for up to 4 years and 10 months.
1: 지방에서 노동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섯 개 직종에서 고용 허가제에 의한 비숙련공이 거의 80% 이상이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인력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3: 처음에는 여기 나 생각하고 한국가 많이 발전됐냐고 그거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여기 이거 이쪽으로 나올 때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산도 있고 땅도 있고 같이 똑같은 거 생각했는데 저는 네팔에서 오신 먹으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42살이요. 나는 조금 9년 넘었어요. 우리 공장은 여기 재활용.
0: With South Korea's mandatory household recycling system, truckloads of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is factory each day. Here it is processed and sold back into the supply chain for a profit. Much of it is done manually. It is back-breaking work, an example of a 3D job.
3: 그거 다 이제 정리하고 이거 버리는 거 버리고 이게 비닐 저기 이거 BE 분량으로 그거 맞아요 이거.
0: 6 days a week, Mugal works from 8 in the morning till 5 in the evening.
3: 처음에는 저기 우리나라는 뭐라고 거기 job 없으니까 자절도 알 수 못하니까 그다음 여기 고행 허가제로 시험 봐면 그거 갈 수 있다고 나오니까.
0: 15 of the plant's 40 workers are foreign nationals. The rest are local South Koreans.
3: 왜냐면 저기 다 아저씨들이 있으니요. 50 넘어 있는 거, 50세 넘어 있는 거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나올 때 좀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반말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
0: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wary of migrants. In the 2010 to 2014 World Value Survey, about 44% of South Koreans said they would not want immigrants or foreign workers as neighbors. But by 2017 to 2020, That figure had fallen to 22%.
1: 우리가 생각할 때 일시적인 순환형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제공해주러 온 사람 이 인식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 정주화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개념이 조금 없었다는 거죠. 아직도 그 인식은 절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Hello, I'm Mohan Tikshakiri.
3: 네, 일하다가 아니면은 저기 아무데나 가면 더 한국어 못하니까 그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처음에는 있는데 지금은 조금 영상으로 자주 만약에 하루 영상으로 통화하니까 조금 아, 괜찮아 지금 요즘에는 가능해요.
0: Blue-collar workers make up almost 90% of South Korea's foreign workforce. But that composition is changing.
1: 우리가 숙련공을 도입하는 제도들, 그다음에 유학생 비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특화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우수 인재 유치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Beyond economic opportunities, what makes South Korea attractive to foreigners? Here, BTS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5: This is a machine that's meant to clean, but how clean is it?
6: I put my and your washing machines to the test.
7: As you can see the design, water easily pulls up the yeast and most love moisture.
6: For this episode, I tear apart one of them to show you where more gunk is hiding.
5: Wow, this one is all brown.
6: How clean is your washing machine? Talking Point, Sunday on CNA.
8: He don't want to see anybody. He's afraid to go.
9: Across Singapore, a growing number of youth are isolating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re at their wits' end.
10: It is really very heartaching that a child stays inside a room, not talking to me.
11: We went to see the psychiatrist. The psychiatrist said, there's nothing else we can do for your son.
12: Since November 2023, he has locked himself up.
9: What made them withdraw from the world? And what will it take to bring them back?
13: What I want to do is be able to go out alone instead of having companies, taking the train and buses alone. But I do not know how I can overcome that fear yet.
14: One day, I'll be able to open the door with my heart.
9: Shut Down. On demand at cna.asia.
15: CNA 938. News you can trust to start your day informed, to navigate your finances and your world, and to make sense of what matters. CNA 938. News you can trust.
16: East Asia, a region steeped in history, now helping to write the future of our world.
17: From the corridors of power to the region's most remote corners, we'll break down the news driving som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and explain why it matters.
16: On East Asia Tonight, with me, Otelie Edwards.

0: Where are you from?
1: England.
0: England. Hey, do you like K-pop?
2: Yes.
3: 초반에는 그냥 BTS, 블랙핑크 그냥 엄청 유명한 분들만 아시고 아시는 분들도 그냥 몇몇 분밖에 안 계셨는데 요즘에는 누구 좋아하면은 저도 생소한 되게 신인 아이돌 그룹부터 되게 다양한 레인지의 범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Tucked into a basement in Hongdae, one of Seoul's most frenetic neighborhoods, Real K-pop Dance Studio offers something videos on the internet cannot. An hour and a half with the people who actually do this for a living.
3: The Boys. Do you know Boy Next Door? Mm-hmm. I'm the backup dancer for Boy Next Door. 제 본 고장인 곳에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무언가를 해야 더 가능 외국 자기가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어쨌든 여기 와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0: Today we're gonna learn 2.0 from BTS.
4: Here, professionals who performed with K-pop stars teach trending moves to anyone who walks through the door. No experience required. No Korean fluency necessary.
5: 외국인들만을 위한 K-pop 댄스 클래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데리고 저희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큰 단체는 기본 몇십 명씩 들어오기도 하고.
4: Critics often cite K-pop group BTS as the group that carried K-pop from a regional phenomenon to a global one. From as early as 2013, they bypassed traditional media entirely, building their audience directly through YouTube, fan-translated content, and constant digital communication.
6: 한류도 여기서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류도 한류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한류잖아요, 어떻게 보면.
4: Hallyu, or the Korean Wav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werful cultural brands on the planet. Almost a third of tourists have said Hallyu content was the primary reason they came.
5: 이유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기억하게 된 시점이 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안다기보다는 현대적인 K-pop이나 K-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4: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K-pop has topped the list of global associations with Korea for 7 consecutive years.
6: 한국 문화가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는 데는 잘 만든 지점과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잘 던진 지점들.
4: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other big draws are food, fashion and beauty.
6: K-콘텐츠에서 K-컬처로 바뀌어나가는 그 어떤 변곡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컬처로 들어가면 이제 뭐 음식서부터 그 다음에 뭐 뷰티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거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콘텐츠에만 있었던 거에서 이제는 문화적인 저변까지 이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 And among those drawn to visit the country, some have decided to stay. Tonight, 24-year-old Miv Durand will perform at her first live concert in Seoul. She will be part of this year's Inche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7: Merci.
8: Merci.
9: Ils chantent bien.
10: Bah, c'est les Coréens, la comédie musicale à la coréenne.
11: I did a musical theater for 3 years in Paris, and then after I did different musical in Paris, I even went on tour in Morocco.
10: Yes. Oh, she told me first you and then me with you. So, okay, we can try.
11: Tonight I'm gonna do 3 solos and 2 duos. I hope I can show them that they did good trusting me.

0: for generations, until the Soviet collapse in 1991. Since then, many have tried to return to South Korea in search of work. Today, more than 100,000 Koryo Saram live in Korea.
1: Ah, this is a 쓰레기 작물이거든요. 곱거든요. 그래, 우리는 쓰레기 작물이요. 쓰레기를 엮고 하니까.
2: 저 신조예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지 25년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요일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마신 거 해먹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0: 신 dedicated herself to building the Koryo Village Community Center from ground up.
1: 아, 옛날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아래 이게. 근데 어린이집 애들이 한국 어린이집 다 나가고 어린이 애들이 줄어든 거예요. 어린이 그런 거 돌봄 센터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를 언제긴 나이 때 해줘요 하더라고.
0: The center now offers a slew of elderly activities, legal advice, medical care, child care, and even language support.
1: Так все поняли, да? После обеда вниз на дискотеку. Если вы туда посещать не будете, я дискотеку закрою.
2: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많이 1년 동안 조금 한국어 말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국 문화도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야, 한국인 진짜 살기 코리안들 우리 민족이 살기 좋구나. 왜? 여기는 이렇게 돌아봐도 저렇게 돌아봐도 얼굴이 다 똑같으니까 누가 우리를 무시 안 해요.
0: In 1999, South Korea passed the Overseas Koreans Act, making it easier for ethnic Koreans living abroad to visit, work, and stay in the country for extended periods. However, eligibility was limited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after the country's establishment in 1948, leaving many Goryeo Saram excluded.
3: 우리 고향이 없어요. 우즈베크에서도 우리는 외국분이에요. 한국에서 와서도 우리 외국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음 좀 아플 것 같아요.
0: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revised in 2004 after a court ruling found parts of it unconstitutional. The changes extended eligibility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before 1948, including many Koryo Saram. But the right to stay and to work in South Korea is not guaranteed, even for those who are ethnically Korean. The act is linked to two key visas, the H-2, which allows overseas Koreans to work temporarily in South Korea, and the F-4, which grants long-term residency.
3: H-2는 3년 지나고 다시 자기 나라 갔다 오고 제로 비자를 받아야 돼요. F4는 3년마다 계속 연장될 수 있어요.
0: Though they are ethnically Korean, South Korea considers the Koryo Saram as part of its foreign population unless they obtain citizenship.
2: 우리 민족이는 자기 이름 있는 나라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 난 어떡하나 여기서 살아서 국적도 받고 한국에서 남아 살아야 되겠다 큰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한국말 잘해요? 여기서 공부했어?
1: 여섯 개 나라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투르크스탄 빼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0: Shin Jo-ya herself managed to attain South Korean citizenship in 2016. But this is still uncommon.
2: 지금 우리 코리안들이 90% 넘어 다 그서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국적 받고 한일을 살겠다고 애들 다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0: Clara currently holds an F4 visa, but hopes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and eventually a citizen here. However, the minimum salary needed to qualify for permanent residency is 52 million won a year. Yet many Koryo Saram work in lower paid sectors and may struggle

0: 그래서 먼저 연주권 쉽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1: 근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비슷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일에서 부딪혔을 때 주거, 환경, 학교생활,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인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우리도 기대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일에 접근했을 때는 외국인 이방인으로 봐지게 되는 겁니다.
0: 우리 고향이 찾고 싶어요. 어디 있는지.
2: 한국인들이 소위 이제 뭐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뭐 프랑스 회화 강사나 영어 회화 강사한테 막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백인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막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좀 적고 피부가 좀 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네, 우리보다 뭐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많잖아요. 이게 사실 인종자본주의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3: This phenomenon has also been called co-ethnic hierarchization, a term used to describe how ethnic Koreans returning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face discrimination and lower social status than those returning from wealthier ones despite sharing the same bloodline.
2: 단순히 인종 그 이제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그걸로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자본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The same logic also applies to migrant workers. 2 years after it was founded, the Earthian Station's mission shifted abruptly from education center to emergency shelter.
4: 제가 그 2022년도에 국회에서 2023년 국회에서 저희가 사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가져온 휴대전화에 찍어온 자기 그 숙소 환경에 대한 사진들 중에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걸.
3: In 2025,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aised concerns about South Korea's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citing concerns about discrimination and inadequate protections.
4: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이제 가건물을 세우고 사는데 지금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호소했었습니다.
3: For years, official guidelines have permitted employers to house workers in greenhouses and containers and to deduct up to 20% of their wages for the privilege.
2: 영세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경제 산업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라든지 환경에서 굉장히 열악한 지금 지위에 놓여 있다.
3: After a worker was found dead in an unheated greenhouse in 2020, the government stopped issuing new employment permits to employers who use such accommodations. A Supreme Court ruling in January 2026 found the government liable for the worker's death, prompting renewed calls for stronger oversight. Still, activists say more protections are needed.
2: 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3: Workers are not allowed to quit and find another employer, else they face deportation.
2: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제도의 취지가 내국인 고용주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1년 단위로 바꿔서요. 1년 동안 그 사업주랑 계약을 해서 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노동 조건이랄지 사업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랄지 이런 거를 좀 보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3: But as migration becomes inevitable for a country with a declining population, will the younger generation be welcoming of foreigners?